해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.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

0: Somos tu estación de música continua. Ponte al 102.1. Pontexa.
1: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 게임 스타트.